하늘나라로 향하는 여행. 고딕식 건축 양식의 발원지는 파리를 중심으로 하는 프랑스입니다. 고딕식 건축 양식은 1150년부터 1300년까지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 시기의 고딕식 건축 양식의 성당들은 파리를 축으로 지름 167km 되는 아미앵, 랭스, 리앙과 샤트리에까지 뻗어나갔습니다. 소설이 높고 웅장한 성당들에는 거룩한 영혼들의 안식처, 즉 천당을 향한 중세기인들의 지향이 뚜렷이 반영됐습니다. 샤트르 성당은 올로바성의 소재지인 샤트르성 부근의 작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원전 350년부터 이 작은 언덕에는 선호하여 5개의 성당이 건설됐는데 무슨 원인인지는 모르나 모두 훼손돼 자취를 감췄습니다. 1145년부터 1165년 사이에 샤트르 성당이 6번째로 언덕 위에 우뚝 일어섰습니다. 성모 마리아를 기리고자 세운 샤트르 성당은 조유의 건축물보다 훨씬 높아 사방에 기다란 그늘을 드리워주었습니다. 성당에는 대주교의 궁전과 부속 학교, 수도원, 구제원 등 건물이 있습니다. 성당 앞 광장을 중심으로 좁다란 길들이 갈래갈래 밖으로 뻗어져 나갔는데 그 길 양측으로는 주택과 가게들이 즐비하게 들어앉았습니다. 샤트르 성당은 도시의 기념비적 건축물일 뿐더러 도시 시민들의 자랑이었습니다. 중세기의 작가 해모는 중세기인들이 독실한 신앙심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권세가 큰 군주와 명문가의 사람들은 그 고귀한 머리를 숙이고 손수 목에 멍에를 메고 소처럼 수레를 끈다. 수레 위에 포도주와 알곡, 기름, 석재 등 성당에서 수여하는 필수품을 가득 싣고 예수의 집으로 향한다. 그들은 성당에 도착한 후 수레를 성당 앞 광장에 세우고 참회하며 미사를 가진다. 밤이 되면 찬송가를 부르고 랑송을 하며 노약자와 병든 자를 치료하고 위로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들이 싣고 온 술과 알곡, 기름을 주며 하루빨리 건강이 회복되기를 하느님께 기도했다. 샤트르의 시민들은 자기들의 신근한 노동과 물산을 성당 건설에 바쳤습니다. 샤트르 성당에서는 성경 속의 이야기를 화려한 장식으로 묘사했습니다. 샤트르 성당은 주로 레벨을 보는 곳이지만 모름지기 세속적 생활의 리더 역할도 했습니다. 샤트르 성당은 고딕식 양식으로 건설됐습니다. 고딕식의 특징은 높고 뾰족한 탑이 있는데 샤트르 성당의 탑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서 멀리에서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 탑으로 하여 길손들은 길을 잃지 않고 전야에서 일하는 농부들은 종소리를 들으며 귀로에 오르곤 합니다. 탑에서 울려오는 종소리는 주위 마을들의 노동과 휴식, 기도 시간을 알려줄 뿐더러 혼례와 발상 시간도 알려줍니다. 무게를 잃은 돌. 샤트르 성당은 정면에서 바라보면 높이가 서로 다른 두 개의 탑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샤트르 성당의 두 개의 탑 중 왼쪽 탑이 오른쪽 탑보다 10m 높습니다. 높이 솟은 탑은 중세기의 사상과 지향을 보여줍니다. 1121년에 성당의 주체 건물이 완성된 후 탑을 세울 대신 주체 건물에 대한 조각과 장식을 먼저 했습니다. 후에 긴 세월을 두고 탑을 건설했는데 탑의 꼭대기, 즉 첨탑은 서로 다른 시기에 완성했기에 서로 다른 품격을 띄웠습니다. 남쪽의 탑은 성당을 건설할 당시의 로마네스크 양식이 나타난 데 반해 북쪽의 종탑은 수백 년 후인 1507년에 이르러 건설했기에 시대상이 다른 양식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쪽의 첨탑은 밑층의 3층 탑신 사이에 한 층을 더 끼워 넣었습니다. 지붕 위에 돌게 한 8개의 창문에는 작은 탑들이 세워져
전형적인 고딕 건축 양식을 보여줍니다. 우쪽의 큰 탑과 아래의 작은 탑의 수직선이 들보에 의해 조금 굴곡됐기에 수직운동의 절주감을 높여줍니다. 정방형의 탑신에서 첨 탑 꼭대기까지는 104.8m인데 아래서부터 우로 올라가면서 수직선을 점차 수축시켜 사선으로 처리했기에 탑이 한결 미끈하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북쪽의 탑은 탑 꼭대기가 더욱 가늘고 더욱 정밀합니다. 그리고 남쪽의 탑보다 10m 더 높습니다. 이 두 개의 첨탑은 고딕식의 대표적인 표현 기법입니다. 성당의 정문으로 들어가면 너비가 16m 되는 주황신랑과 마주칩니다. 태양광선이 현란한 채색 유리판인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신랑을 비추면 투영된 빛들의 향연은 신랑의 신비한 분위기를 연출해 마치 몸이 떠 있는 것 같은 공간감을 더해줍니다. 오색영롱한 스테인드 글라스는 신비함과 시향이 넘쳐 진귀한 예술작품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신랑의 중심에서 보면 기둥이 6개인 아치형 회랑이 안겨옵니다. 회랑의 갈림길과 성가대석으로 통합니다. 신랑은 기둥의 효과를 크게 살려 간벽을 쌓았는데 원형의 중심기둥과 팔각형의 보조기둥 사이의 간벽은 팔각형의 중심기둥과 원형의 보조기둥 사이의 간벽과 서로 교차적으로 쌓았기에 마치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는 듯한 거리감과 절주감을 느끼게 합니다. 신랑과 회랑호의 천장은 문이 없는 아치형의 창문이기에 사철 햇빛이 들어옵니다. 아치형 창문들은 기둥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회랑의 천장은 햇빛을 최대한 끌어들이기 위한 효과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각인한 두 개의 창문과 하나의 둥근 창문을 아래 위로 설치해 세 개의 창문이 하나로 되어 보입니다. 신랑의 뒤쪽은 아치형 복도입니다. 샤트르 성당은 스테인드 글라스로 천장의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지붕의 중량을 크게 줄였습니다. 성당 외면의 받침 구조는 내부의 기둥수와 같습니다. 외면과 내면의 건축 구조는 대체적으로 중량을 줄이기 위한 아치형 천장을 서로 교차시켜 배열하는 방법을 사용했고 또 비행식 아치형을 만들어 내리 누르는 힘을 벽 밖으로 흩어지게 한 데서 벽은 상대적으로 얇아졌습니다. 제례의 성당이 돌로 된 통기둥과 두꺼운 벽체가 전형적인 구조였다면 고딕식 성당에서는 통기둥과 두터운 벽체가 점차 사라지고 아치와 첨탑의 대폭 사용이 특징적입니다. 때문에 고딕식 성당 건축에서는 돌이 점차 그 무게를 잃어갑니다. 지식 보감과 일곱 가지 과학. 샤트르 성당은 중세기의 사상과 지식을 집대성한 백과전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샤트르 성당의 요리 회화와 부조 및 조각은 지식의 영역으로 예술성을 넓혀나갔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샤트르 성당을 두고 돌과 요리로 써낸 성경이라고 감탄하며 말합니다. 샤트르 성당은 가장 걸출한 성당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파리 성당이 있기 전에는 랭스 성당 학교와 더불어 유럽에서 가장 이름 있는 학습 중심이었습니다. 성모 마리아를 기리기 위해 세운 샤트르 성당은 돌과 요리로 만든 성경이라고 불리우며 샤트르 시민의 자랑입니다. 성당의 벽화에는 오늘날 대학에서 설치하는 일곱 가지 학과가 비유와 의인화 수법으로 표현됐습니다. 벽화에 그려진 아담과 최후의 심판 이야기는 인류의 역사를 보여주었고 신랑을 기다리는 두 처녀의 이야기와 심판날의 천당과 지옥으로 가는 자의 이야기, 그리고 하늘을 나는 천사와 사탄의 이야기 등 많은 이야기들은 성경에서의 구원과 도덕적 완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성당의 서쪽 정문에는 예수의 탄생과 승천 과정을, 북쪽의 복도에는 구약 전서에 나오는 성모 마리아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는 이야기가 묘사되었습니다. 남쪽 복도에는 신약전서에 나오는 속죄를 받은 교회, 성도, 교황, 대수교 등의 공덕이 묘사됐고 최후의 심판 장면이 묘사됐습니다. 샤트르 성당의 아치문 장식에는 당시 성당의 부속 학교에서 설치한 일곱 가지 학과, 즉 오문, 술사, 롤리, 산수, 기하, 천문과 음악이 그려져 있는데 각 학과마다 일곱 명의 아름다운 여성과 학과의 대표적 인물을 예술적으로 부각했습니다. 일곱 명의 대표적 인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로는 붓을 교류에 담고 있는 아리스토텔리스와 변증법입니다. 변증법은 양손에 민첩한 사상을 상징하는 뱀과 지식을 상징하는 횃불을 잡았습니다. 둘째로는 손을 내저으며 연설하는 로마의 웅변가 시세로와 수사학입니다. 세 번째로는 문제를 풀고 있는 유클리드와 기하학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산술과 그 대표 인물 보이수스, 천문학과 그 대표 인물 토로미, 어법과 그 대표 인물인 고로마의 학자 도나투스, 가장 뒤에 그려진 인물은 저명한 음악 이론가인데 음악의 창시인인 피타콜라스와 음악이 있습니다. 그의 주위에는 모두 악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중세기도 여러 문명 시대와 마찬가지로 위대한 발명가와 학자가 속출한 시기라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리성에 대한 리해와 사랑이 인류를 구하는 길이라는 메시지도 함께 보여줍니다. 빛과 그림자의 격정. 세월은 샤트르 성당의 외부 조각을 심하게 부식시켰습니다. 하지만 실내의 시타인 글라스 광채만은 여전하며 중세기의 화려함과 찬란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175장에 달하는 2044평방미터의 유리판에 풍부한 그림들을 보는 순간 그 황홀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태양의 빛은 약한 데로부터 점진적으로 세게 흘러들어 빛의 신비로움을 극치에 이르게 합니다. 광선은 먼저 서쪽의 짙은 자주빛과 파란색의 반원 창문과 원형 꽃무늬 창문을 통과하여 비교적 밝은 실랑의 천장을 뚫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광선은 계속 붉은색 원형 창문을 투과해 마지막으로 제단 위에 다섯 개의 붉은색과 주황색이 어우러진 반원형 창문에 이르러 주황신랑과 뒤에 신랑까지 뿌려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깊고도 그윽한 빛의 세례를 받으면서 자연과 예술의 경이로움에 다시 한번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스테인 글라스의 입체적 공간은 꽃무늬와 빛을 기하학적으로 배열하고 골절시켰기에 무한한 공간에 대한 환각을 불러일으켜 성모 마리아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심어주는 효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단 위의 스테인드 글라스에는 성모 마리아가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보좌에 앉아있는 모습을 중심으로 둘레에는 천사, 성도, 예언가, 귀족, 장인과 상인들도 합 4,000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수많은 순례자들이 성모절에 성당에 모여 예배를 보면서 천국에 가기를 갈망하는 간절한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보석으로 장식한 제단과 스테인드 글라스의 화려한 분위기 속에서 성도 아바트 소클은 말합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에서 기뻐하며 찬송을 할 때마다 오색 찬란한 보석이 나의 번뇌를 물리친다. 네, 세월은 성당 안의 스테인드 글라스의 화려함을 앗아가지 못했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는 여전히 그 찬란함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 프랑스의 성지 지역 중 하나이며 불꽃 축제로 유명한 명동 성당의 본원지로 유명한 샤트르 성당입니다. 샤트르 성당은 프랑스 샤트르에 위치한 고딕 양식의 건축물로 1979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됐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의 포감 샤틀의 성당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오늘 프로 편집과 진행의 박준란, 제작의 이철욱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음악 여행. 습도가 높은 날에는 가만히 있어도 땀이 주르륵 흐르면서 더 덥게 느껴지죠. 땀의 역할 중에 하나는 공기 중으로 증발하면서 몸의 열기를 식혀주는 겁니다. 습도가 높은 날은 공기 중에 수분이 많다 보니까 땀이 증발하지 못하는데요. 오히려 공기 중에 뜨거운 물 분자들이 우리 몸에 달라붙어서 훨씬 더울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땀을 흘려도 개운해지는 땀이 있고 습도가 높은 날에는 몸과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드는 감이 있을 겁니다. 후덥지근해서 지칠 것 같은 요즘, 지금부터 뽀송뽀송 습기 같은 노래들로 여러분의 스트레스 시원하게 날려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음악여행의 최민아입니다. 첫 곡으로 류철석의 내 인생은 나의 것 듣고 오겠습니다.

네, 류철석의 내 인생은 나의 것 듣고 왔습니다. 우리말 중에 땀에 대한 말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열심히 집중해서 일하면서 흘리는 구슬땀도 있고 힘들 때 흐르는 비질땀도 있고 버거울 때 흘리는 진땀, 긴장할 때 나는 식은땀도 있습니다. 요즘같이 무더운 날 곳곳에서 구슬땀을 흘리시는 모든 분들께서 잠시나마 더위를 잊을 수 있는 노래들로 응원하겠습니다.

음악여행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리예화의 너뿐이야 듣고 왔습니다. 행복을 얻기 위한 기다림.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첫인상이 좋은 사람, 목소리가 좋은 사람, 그리고 얼굴이 예쁘고 잘생긴 사람, 마음이 예쁜 사람, 애교가 많은 사람, 곰 같은 사람 모두 제각각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다른 느낌의 사람들이 주는 행복도 모두 다릅니다. 만나면 웃음이 나오게 하는 사람, 만나면 애처로워 보이는 사람, 만나면 시간이 빨리 가는 느낌의 사람, 그리고 만나면 마냥 행복한 사람, 시간이 가는 게 너무나 안타깝게 만드는 사람, 이렇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주는 공통점은 기다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기다리는 행복으로 불행하게 살아야 할지라도 나에게는 기다림이 있어 행복한 하루입니다. 사랑이 있기에 기다림이 있고 기다림이 있기에 행복이 있는 것을 오늘도 행복을 얻기 위해서 기다림을 시작합니다.

네, 김선희 가수의 우리 사는 세상 듣고 왔습니다. 여름철에는 낮에 무더위에 지친 뒤 밤에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피로가 쉽게 쌓이고 전반적인 컨디션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는 격한 운동보다는 몸을 진정시키고 숙면을 돕는 음식을 챙기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저녁 식사는 수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숙면에 도움 주는 식단이 중요합니다. 아래 꿀잠을 부르는 식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추입니다. 흔하게 먹는 상추에는 진정 효과 성분인 락토 카리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녁 식사 때 상추쌈이나 상추 샐러드를 먹으면 잠드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성분은 특히 로맨 상추에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불면증이 심하다면 물한 컵에 3, 4개의 큰 상추 잎을 넣고 15분 동안 끓이다가 박하 줄기 2개를 넣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모금 마셔도 숙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치도 숙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히 참치의 풍부한 비타민 B6은 깊은 잠을 자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비타민 B6은 멜라토닌과 세로토닌 생성에 필요하기 때문에 수면 비타민이라고도 불립니다. 비타민 B6은 참치를 비롯해서 연어나 광어 등 생선에 풍부합니다. 그리고 아몬드도 좋겠습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잠자리에 들기 전 마그네슘 보충제를 먹은 성인은 더 빨리 잠들 수가 있고 숙면을 취하고 아침 일찍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몬드에는 마그네슘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마그네슘은 량질의 수면과 뼈 형성에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아몬드를 먹으면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금치도 숙면에 좋겠습니다. 시금치나 케일 등 녹색잎이 많은 채소에는 칼슘이 풍부한데요. 칼슘은 뇌가 트립토판을 사용해서 멜라토닌을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드럽고 건강에 좋은 시금치는 나물무침이나 샐러드 등으로 저녁 식사에 곁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우도 숙면에 좋겠습니다. 새우나 랍스터 등 갑각류는 숙면에 도움을 주는 필수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을 공급해 주는데요. 주 1회 이상 해산물을 먹는 사람들은 훨씬 더 잠을 잘잘 수가 있고 또 다음날 아침에 인지 기능도도 더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두도 숙면에 좋겠습니다. 호두는 수면과 각성 주기를 설정하는 생체 식이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호두에는 아미노산의 일종인 트립토판이 매우 풍부합니다. 또 요제품도 숙면에 좋겠습니다. 요제품이 량질의 수면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많은데요. 치즈나 요거트, 우유 속의 칼슘은 뇌가 트립토판을 사용해서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의 생성을 도와주고 또 근육 운동을 조절하는 데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모마일차도 숙면에 좋겠습니다. 카모마일 차한 잔은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숙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차는 신경과 근육을 이완시켜 주는데요. 약한 진정제로 사용하는 화학물질인 글라신이 들어있습니다. 네, 모두 잘 챙겨 드시면서 오늘 밤도 꿀잠 자길 바라겠습니다. 렘수원의 밝은 빛이 어를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합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방송. 12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방송. 8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